0: 안돼.
1: 오마이니와관계는ない話다.
0: 그럼 다소.
1: 뭐一度言う. 오마이니와관계는ない話다.
0: 됩니다.
1: やるべきことをやれ。
0: 别害怕， 别害怕。 走吧， 走吧， 先进去。 가자。 拿下吧， 来。